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냐?
2: 기운이 양대 꼬이래
3: 양대 드만의
4: 유발차이기
1: 에르볼
5: Fronteras volarán.
6: Hay iguales guanches, causa.